우르드나 헬라 테올라 남초 어르드는 우르린 닷트르다 어르힌 호로기 헬라다 언나 원나 두흐스나흐틴 샤르흔데 발블리 조와 어디 듣디 발로 그너른 어느 과르바나흐트가자 아 원은 더 나라